0: 이미라디오쿠 못간 이미라디오쿠 못간 이미라디오쿠 이게 나무 거기 두세 이가 모양기 동이가라디오쿠 아로
1: 에헤 kenapa kalian berkelahi?
0: 이미미 dia rebut radio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C.
2: Ah radio C, mendingan radio P.
1: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 Ini radio yang aci, dengerin dong.
3: 96.9.
0: Ah, aci ya? Radio apa nih?
1: Ini El Koga Radio Bali.